girl. Now you and no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. 너는 내 별이자 나의 호주니까. 지금 매시던 더 결국엔 잠시니까.